반갑습니다. 둘째 마당 효소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연휴 다들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릴 적 명절 아침 우리를 깨우던 건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또 막바지 차례상 준비하는 소리들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의 부지런함과 깊은 애정이 담긴 그 소리 덕분에 우리의 명절은 늘 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깨운 건 어떤 소리였나요?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다정함을 담아서 마음을 감싸주는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출발합니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8: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7: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데요.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돼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1: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 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0: Color.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 방송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0: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둘째 마당은 추억의 가요로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도 채널로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1:1 참여로 함께하시면 돼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둘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내에 명절특집 프로그램 선곡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덕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정호의 시원한 사이다 셋째 마당 김희원입니다. 휴게소마다 틀러 맛보는 소소한 즐거움처럼 답답한 도로 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만의 작은 쉼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덧 연휴 첫날에 반이 지난 낮 12시, 도로 위 답답함은 싹 뚫어주고 안방 분위기까지 쾌청하게 만들어줄 K-POP 비트 불가동합니다. 기분을 바짝 끌어올려줄 셋째 마당, 지금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신다면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혹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wbsi.kr로 접속을 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N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죄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

0: 에게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인연 49일을 정해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용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드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전용 어플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스케베레.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혹 궁금하시다면 방송이 끝난 후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wbsi.kr로 접속을 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셋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넷째 마당은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하시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매몰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민간인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 특집 보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오후 2시에 흥을 책임질 넷째마당 조은영입니다. 추석 전날 오후 2시 거실에 둘러앉아서 알록달록 송편을 빚는 집들 많으시겠죠. 고소한 깨소금 냄새와 소량이 가득한 거실에 흥겨운 가락이 더해지면은 그게 바로 진짜 명절맛 아니겠습니까? 송편처럼 예쁘고 잘린 트로트 한 가락에 맞춰서 어깨춤이 절로나는 성인가요 잔치 넷째마당 신나게 문을 열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2016 추석 특집 어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집에서 혹은 차 속에서 듣고 계시다면은 듣고 싶은 트로트를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우물정 8970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어느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어느 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입니다.

0: Renault.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트로트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들, 이 노래에 추억이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트로트 가요 한 곡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8970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성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우는 은은한 이야기
3: WBS
2: 원은 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른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WBS 어른방송은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89.7, 부산 경남에서는 FM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를 직접 듣기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요, 원음방송 전용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음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어느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청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성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 특집 오는 방송 라디오와 함께 넷째 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지어집니다.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멜이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이경구 영가의 열반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괴정교당 고화중 교도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차분하게 젖어드는 시간 다섯째 마당 박민수입니다. 늘 불이 켜져 있던 동네 작은 슈퍼의 셔터가 내려가고 추석 연휴 쉬어갑니다 라는 정겨운 손글씨가 붙어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저녁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사이도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겠죠. 서로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다정한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푸르렀던 날들로 안내할 아날로그 올드팝과 감성가요 다섯째 마당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는데요.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I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로도 청취하실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은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세요.

과정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5: 새만금.
6: 202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다섯째 마당은 가요와 올드팝으로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다섯째 마당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지는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와 추억의 7080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편안한 밤입니다. 여섯째 마당 이동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집에 도착해서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요. 하루의 여정을 마치는 그런 시간이죠. 부모님께서 정성스레 내어주신 푹신한 시골집 이불 속으로 몸을 쏙 집어넣으면 이 어른으로 사느라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리죠. 지친 몸과 마음을 조용히 품어줄 정겨운 옛 가요와 7080 추억의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섯째 마당 출발합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마당은 옛가요 그리고 7, 80년대 추억의 가요로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02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5: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6: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7: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5: 엄마, 여기 꽃
8: 고마워
7: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는 흥겹고 정겨운 성인가요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2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언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여섯째 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는 흥겹고 정겨운 성인가요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립니다.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TV에서 널 봤어.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말 행복했었는데. 보고 싶다. 나 정말 너 많이 사랑해.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말씀입니다.

0: 사랑해.
1: 너의 머리카락 대신에 이제 나의 귓가를 감싸.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가을 밤하늘을 채우는 보름달,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오. 천지은을 고루 뿌리듯 곳곳에 풍성한 마음을 보내줍니다. 은혜롭게 다가오는 자연의 이치처럼 사람 세상도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화와 반목, 전쟁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넓게 감싸안고 크게 보살피는 자연을 바라보노라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작은 평화가 크게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에 여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0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요훈품 6장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지금 내 마음의 처지를 잘 알고 그 마음을 지혜롭게 돌리면 깨칠 수 있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쾌헬 넘버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하워드 셸리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조상들에게 감사의 향례를 올리고 가족들에게 보은하는 뜻깊은 추석 명절이옵나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 모두 화기로운 만남이 되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 운행으로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고성을 지르고 다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집에 살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더불어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 일기법.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0. 한 제자 여쭙기를 예로부터 자녀나 친척이나 동지된 사람이 자기 관계인의 영을 위하여 혹 불전해 헌공도 하고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과 송경도 하게 하옵는 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오며 그 정성과 도력의 차등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고 헌공을 하는 것은 그 정성을 표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축원한 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설법을 하여주고 송경을 하여주는 것도 당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모든 업장을 벗어나서 바로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앞길 미한 중음계에서 후생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며 혹은 잠깐 착에 걸려있다가 그 착심을 놓아버리고 천상 인간에 자유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 별스러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31. 서대원이 여쭙기를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천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니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그리하여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만

나의 몸에 붙으면 부지 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32. 김대거 여쭙기를 오늘 두 살 된 어린아이의 49일 천도제를 지냈사온데 어른도 모든 의식을 다 이해하여 천도받기가 어려울 것이오늘 그 어린 영이 어떻게 알아듣고 천도를 받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나니 천도되는 이치가 마치 식물에 걸음하는 것 같으며 지남철 있는 곳에 무쇠가 따라 붙는 것 같나니 일체 동물은 허공계의 영근을 받고 삶으로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재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의 걸음이 되어 효과를 내나니라. 33. 또 여쭙기를 그렇게 재를 올려오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재업이 그 경중을 물러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재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34. 또 여쭙기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얼였다가 각기 어변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을 인연하여 그날로 정해서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나 명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였사온대 금생에 재받고 복받는 것을 보오면 그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 생활을 하는 수가 있삽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적합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에 마음은 선하나 일생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에 괴가하여 회양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30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성규의 노래 최후의 일념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4. 이어 말씀하시기를 더구나 이 마음 공부는 한번 실력을 얻고 보면 능히 우주 만유를 지배할 수 있으며 명예와 재보와 일체 모든 학식을 다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실력 있는 외화는 근원에서 흐르는 물 같고 실체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아서 그 물과 그림자가 전부 참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보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보살 성현들의 명예를 누가 허리 있으며 그 권위를 누가 아슬리 있으며 그 모든 장엄을 누가 싫어할 리 있는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찬란해지고 인간이 깨달을수록 더욱 높아져서 이른바 욕심 없는 자리에서 도리어 큰 욕심을 이루게 되나니 그대들은 이 욕심 없는 경계를 잘 닦고 형상 없는 실력을 잘 양성하여 우리 대종사의 정신개벽공사에 각각 큰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쉬우나 그 실을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려우며 일시에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는 쉬우나 그 근본적 선근을 배양하기는 어렵나니 명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오직 실상이 서야 그가 참 소득이요 참 명예니라. 6.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소인에서는 잘 묻히고 악은 잘 드러나나니 그것은 부정한 것을 아무리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가 밖으로 풍김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나나니 그것은 누더기 속에 금옥을 싸도 금옥의 가치는 한 가지인 것 같나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외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술을 철저히 하며 항상 그 실력을 충실히 기르기에 힘쓰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10.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11.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언서판이라 하여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하였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4장에서 1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마음심기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9. 대산종사 교단의 지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교단의 역사가 수만 대를 지나더라도 신용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떳떳한 원칙과 사물의 근본 원리에 바탕한 처리를 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오직 정교 동심으로 나라와 세계를 구제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할 뿐 물질적인 이익에 잡히거나 끌려가서는 안 되나니 특별한 인물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건실한 계획만 설명해 줄 뿐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맡기고 서로 그 일을 못하거나 다르게 하더라도 그 앞길을 열어주고 터주는데 힘써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한 정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알고 있으나 그 위대한 힘이 금욕과 불살생의 도덕 훈련에서 나온 줄은 알지 못하나니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면 첫째, 직접 살생하지 말 것이요. 둘째, 원수라도 죽기를 바라지 말 것이요. 셋째,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글로 쓰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11. 한 교도가 사례기를 시국이 어수선하니 불안하고 답답하여 밝은 지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도 클 때는 아프기도 하면서 변화를 해가듯이 이 시대도 전환기에 있으므로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이니라. 진리는 있을 것은 있게 하고 쓸 것은 쓰게 하며 없을 것은 없애고 넘어질 것은 넘어지게 하느니라. 특히 진급기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강급기에는 나빠지는 쪽으로 변화를 해가나니 지금 한국은 진급기에 있으므로 이번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어 국운이 더욱 크게 열릴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김준 새마을 연수원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국민운동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 한 마음을 찾아 잘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일을 할 때에는 옳다고 생각되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서 길게 계속 끌고 가야 하나니 누가 찬성한다고 일을 하고 시비한다고 일을 그만두고 누가 따라온다고 일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느니라. 간디 한 사람이 있어서
인도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길게 멀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내실과 저력을 쌓는 데 힘을 써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국가, 사회, 종교에 헌신한 분들을 조상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요. 둘째, 민족정기를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요. 셋째, 민족중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대흥시켜야 하느니라.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정치, 국방, 경제, 문화, 외교 등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인화 단결이 가장 급선무니 이를 외면한 어떠한 주의 주장과 명분도 큰 위험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14. 대산종사. 한 종교인이 찾아와 저희는 반공과 승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례니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멸공을 하자고 하지만 극단으로 하면 안 되나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반공보다는 승공이 낫고 승공보다는 용공이 낫고 용공보다는 화공이 낫고 화공보다는 구공이 나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한 형제요 동포임을 하루속히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치사력이죠. 치사력인데. 자, 첫째 얘기인데. 정의. 나는요, 이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기로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아예 핫한 얘기 해봤어요? 옥타님은 안 하신 분이, 장타님은 어쩌세요? 죽기로서 행할 것이야. 다 반대. 두 번째, 반대는 뭡니까? 불이. 불이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기로서. 이게 말입니다요. 이게 엄청난 지금, 이게 이제 대목이죠. 우리가요. 사막의 치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개문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저 정의는 이게 정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제 교리하고 연결 한번 시켜 봅시다요. 이게 교리 속에서 정의는 이게 뭔가 하면 설성열. 불의는 뭡니까? 아, 우리 정전에서 수행편에서 정전 수행편에서 아이고 개문. 아이고 참 개문. 이게 정의 아닙니까? 설성열어는. 그러고는 개문은 불의 아닙니까? 자, 개문 한 조목, 설성열어는 한 조목. 한 조목 한 조목을 실천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죽기로서 해라. 아,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은 치사력이 커지겠죠? 자연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각오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치사력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는 설성열언이고 불의는 계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성열언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로서 지키자. 실천하자, 죽기로서. 또 계문을 우리가 안 범하는데 죽기로서 범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이 수행품 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각오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그 하시는가 하면요. 모든 일을 적용할 때, 모든 일을 적용할 때, 즉시 되지 않는다 하여, 낙망하지 말고, 정성으로 지속하여 끊임없이 공을 쌓아라. 이 세 번째는, 한 번에 실망 말아라. 한번 해가지고 실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두 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세 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이 계속 될 때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런 실천의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치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죠. 치사력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런 치사력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키워 그 가야 그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치사력 얻는 방법에서 이제 대중경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치사력의 첫째는 이건 뭔가 말, 이 결단력이에요. 아까 얘기한. 결단력은 뭡니까? 딱 끊는 힘이죠. 딱 끊는 힘이죠. 결단한다. 어찌보다 결단 잘 하십니까? 우리 남자 선생님 결단하세요? 결단하죠. 우리가요. 하고서. 자, 결단을 딱 끊는 힘인데.
예, 딱 이제 이게 결단을 딱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결단을 하는 데 대해서도요. 이제 이게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는요, 정의로서의 결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의는 끊는 결단. 그렇죠? 결단 아닙니까? 아까 근데 죽기로서 그랬죠? 그 죽기로서가 뭔가 하면 결단력의 그 죽기로서 계속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결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요. 안 해야 될 일은요? 딱 하나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치사예요. 자, 정의를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치죠? 그러죠? 치죠? 그 다음에 불의는 뭡니까? 사. 자, 치할 치, 놓을 싸죠. 치하고 놓는 거요. 치하고 놓는 것을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그 자유자재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결단을 잘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말이죠. 치할 것은 죽기로서 치합시다. 놓을 것은 죽기로서 놓자,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힘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이 될 때 그 사람은 뭔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결단력. 아시겠죠? 자, 이걸 키웁시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치사력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했는데, 중도력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사막 수행의 사막을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생기는 힘의 가장 궁극적 힘은 뭔가 하면요, 중도력이에요. 이 궁극적 힘이에요. 다 궁극적 힘이에요. 이것은. 아까 수양력, 연구력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는데 이 지금 이런 일을 다 하고 이제 결단력도 했죠? 결단력도 했는데 그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승화된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도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중도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사막수행의 가장 궁극적 모습은 뭔가 하면요, 중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중, 이 중, 이 가운데 중자. 근데 이 중은요, 공간적인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 스튜디오 지금 있는데, 앞에 서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춥죠? 근데 저는 더워요. 왜든가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막 비치니까, 이제 전기가 막 비치니까, 이게 열이 오잖아요? 온 데다 또 지금 강의하니까 제가 열나죠? 그래서 강의하고 나면요, 내 귀가 싹 빠지고 내 몸에 있는 숙이도 싹 빠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열기를 올리죠. 올리갖고 하잖아요. 그게 숙이가 싹 빠진다니까. 제 몸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이 여기는 지금 제 공간이에요. 이게 중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여기가 이제 중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딱 했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공간적 중 그러거든요. 그 공간적 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황적 중이에요. 상황적 중이에요. 그 상황, 그 상황에 맞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중은 뭔가 하면요, 거기 중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거기로 치우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 자체가 오히려 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까요? 대종사님께서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꾸중하고 하면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 화내면, 저 지금 총부에 조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꾸중을 하신대요. 꾸중을 하시면은요, 그 꾸중하시는 소리가 지금 이 정문까지 들려요. 꾸중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꾸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도 대종사님께서 그때 제자를 꾸중하신 것은 마음을 그거로 쓰셨죠. 그거로 쓰셨죠. 그 쓰셨지만도 그게 바로 뭔가면요, 중에 맞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중에 맞을 상황이 되니까는 그거로 쓰시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상황 따라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얘 따라가지고 중으로 우리는 합쳐을 생각을 할 수가 그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중도 여기 제일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지금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치사력이 이제 이것이 이제 수양력, 연구력 이 세 가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꽃을 씨를 뿌리고 수양력에서는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연구력에서는 그 씨를 가꾸는 거예요. 가꾸어 가지고 치사력에서는 뭔가면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요, 우리 사막 중에서 이 세 가지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열매가 다 소중하죠. 이게 바탕되지 않으면 이게 이래 진급 안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진급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탕돼가지고 연구력이 생기고, 연구력이 바탕돼가지고 또 치사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그래서 진급을 해가지고 치사력의 열매를, 결실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수행품 2장에서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그 말씀의 그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사막의 결과를 이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이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이제 쭉 이제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요것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양의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만 이제 이 쭉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요, 이게 신앙의 강령. 자, 신앙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삼대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신앙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저 남자 선생님 이제 말씀이 이제 믿음이 이제 딱 맞아요. 이제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의 신앙은 뭔가면요, 은사상이에요. 은사상. 제가 은사상에 대해서 강조만 했죠? 은사상이에요. 그래서요, 자,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래, 그렇죠? 이게 말씀, 제가 쭉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은사상을요, 은의 실천력, 은의 실천력, 은을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느냐. 자, 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감사. 예, 감사. 화타님 맞아요. 감사.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감사력. 감사력, 이 감사력이 이게 바로 뭔가면요, 결론에 가서는 뭔가면 중도력하고 같은 힘이에요. 감사력이요.
우리가요 감사 생활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렇게 다 얘기하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한가위 아침 첫째 마당 정연아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전을 부치는 한가위 아침입니다.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정겨운 소음들이 명절에만 느낄 수 있는 제일 따뜻한 온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란도란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도 모두 뜻깊은 명절이에요.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와 여유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슴을 채워줄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 첫째 마당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추억들 가득가득 담아서 놀러오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일곱 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WBS 원음 방송과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거나 주파수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음 방송 전용 어플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 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받고 있어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신 뒤 1대1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첫째 마당은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음악들로 꾸며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2X
1: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세요. WBS 원음 방송과 만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통해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거나 주파수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원음 방송 전용 어플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음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르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르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정연아입니다.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들 제목이 궁금하신가요? 방송이 끝난 후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 명절 선곡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선곡들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 추석특집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첫째 마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둘째 마당은요, 추억 속 7080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원음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2016 추석 특집 원음 방송 라디오와 함께. 반갑습니다. 둘째 마당 최소영입니다. 모두가 쉼표를 찍는 연휴에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일터를 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그런 수고 덕분에 더 많은 이들의 연휴가 한층 더 안락하고 평화롭죠.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요즘 별일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지내냐? 이런 안부를 묻는 소박한 한마디에 마음이 몽글해지는 연휴예요.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선율과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음악들로 오전을 채워드릴게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음악과 함께 둘째 마당 출발합니다.